You're listening KDDB in 9.7 FM from Bayonne, Mexico. Time now is 10 minutes past the hour of 9 o'clock.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70 degrees. 야, 대전에서 안기 그런 시시자로 KDDB in 9.7 FM. 번안이 자기 이안이자 다할준비 라오스킷 나스 이론신 델킷 아르클로 이야치스틴 기이안이스킷 Aro iadi Washington I ari na tahane iadi Trump si I aj iadi yan nantin case I ajat I iadi hito nalti nasko bil I aj iadi 1.8 billion di lindi fund iadi met di compensate I aj ba allies iadi person ya nikshin di bil I aj di